0: 해봐도 엄마 명규. 잠깐 조심스러운 음성 엄마 해봐도
1: 엄마. 오기 재밌어. 왜래?
0: 괜찮게 전화하느라 타이네.
1: 하타? 하타?
2: 하타? 하타?
3: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 하타?

0: 아이들이 봤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.
1: 이제 한 개는
2: 내가
3: 하얀 눈다 하타 한번 겨누. 하타 한번 겨누. 이끌어 가.